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1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이란 측이 정한 항로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경고 사격했다고 밝히고 해협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컨테이너선이 공격을 받았다며 대이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12일 현지 매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여러 선박이 이란 측이 정한 호르무즈 해협 항로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경고 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체제 매체는 선박에 순항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혁명수비대의 성명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은 어떠한 선박의 통항도 허가되지 않는다며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해협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중부사령부는 SNS에 컨테이너선이 공격을 받았다고 게시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시간 12일 8시 15분 대이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양해각서를 준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무력화하고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 번째로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1: 러시아군이 1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각지를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지금까지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북동부 도시 수미에서는 11일 러시아군이 활공폭탄 등으로 공격해 13세 소년을 포함한 5명이 숨졌고 남부 오데사주에서도 2명이 숨졌습니다. 또 수도 키이우에서도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등의 공격이 있어 클리치코 시장은 지금까지 1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부분의 표적을 격추할 수 있었지만 탄도미사일은 격추할 수 없었다고 SNS에 밝히고 이달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신속하게 실행될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11일 흑해와 연결된 아조프해에서 러시아산 원유 등을 운반 중이던 유조선 21척을 공격했다고 발표해 러시아가 전투를 계속하기 위한 자금원을 끊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가 특히 심각했던 라과이라주에서 일본의 국제긴급원조대가 거점을 마련하고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24일 발생한 강진으로 붕괴된 건물에서 실종자의 수색 활동이 계속돼 베네수엘라 의회의 로드리게스 의장은 11일 지금까지 4,333명의 사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붕괴가 잇따른 연안 지역인 라과이라주에서는 주거지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공원이나 노상 등에서 대피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의료와 위생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제 긴급 원조대 의료팀은 8일 라과이라주에 진료소를 마련했습니다. 풋살 코트에 가설 진료실과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를 하는 천막이 설치돼 약 40명 체제로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철거 작업으로 발생한 분진 등의 영향으로 눈에 증상을 느끼게 되었다는 한 남성은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진심으로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팀의 마스다 유미코 간호사는 향후 감염증 등의 확대에 주의해야 하는 시기라며 장기간에 걸친 대피 생활에서는 심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과 북조선이 유사시에 군사 원조 등을 정한 조약을 체결한 지 11일로 65년이 되는 데 맞춰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총비서가 축전을 교환하고 총리 간 회담을 개최해 전통적인 우호 관계와 결속을 확인했습니다. 중국과 북조선은 함께 싸웠던 1950년대의 조선전쟁을 거쳐 1961년 7월 11일 유사시에 상호 군사 원조 등을 정한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국의 국영매체에 따르면 11일 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시 주석과 김 총비서가 축전을 교환했습니다. 축전에서 시 주석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중시하는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쌍방의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역사와 전통을 주추로 하는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이에로 인도하여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켜 나갈 용의가 있다고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베이징에서는 리창 중국 총리와 박태성 북조선 총리가 회담하고 상호 간의 전략적인 연대 강화와 경제무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박 총리는 10일 밤에는 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행사에도 참석해 중조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조약의 체결 기념일에 맞춰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결속을 재차 확인한 형태입니다.
0: 북조선의 당과 정부, 군 고위급 등이 모인 합동회의에서 군 간부 등의 부정부패가 보고돼 김정은 총비서가 기강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북조선 매체가 전했습니다. 11일자 북조선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부정부패를 한 것으로 보고된 인물은 군 총정치국의 박희철 전 조직부국장 등입니다. 인사권 등을 악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외에 국가자금과 물자를 훔친 죄 등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신문에서는 김 총비서가 부정축제를 적발해야 하는 입장의 간부가 권한을 악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당이 부정부패와의 전면 전쟁을 강화하고 있는 때에 특대형 부패 사건이 발생한 데에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양과 통제를 부단히 심화시키지 않는다면 부패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해 군 기강을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1: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가 연구개발 중인 재사용형 로켓 실험기의 비행시험이 11일 아키타현 노시로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실험기는 정상적으로 비행해 약 11m 높이까지 상승한 뒤 계획대로 착륙했습니다. 작사는 발사 후 기체를 회수해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형 로켓을 연구개발 중인데 그 실험기 RVX는 높이 약 7.3m의 원추형 기체에 이착륙용 엔진 등이 장착돼 있습니다. 11일에는 첫 비행시험이 아키타현 노시로시의 실험장에서 진행됐는데 오전 6시 15분경 엔진이 점화되자 굉음과 함께 발사됐습니다. 작사에 따르면 실험기는 약 40초간 정상적으로 비행해 11m 정도의 높이까지 상승해 상공에서 16m 정도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뒤 계획대로 착륙했습니다. 작사는 이번 비행시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상세히 분석해 프랑스와 독일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재사용형 로켓의 실험기 개발에 활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작사의 이토 타카시 실험주임은 시간을 들여 개발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이착륙해서 안심했다며 이번에 얻은 데이터를 다음 실험기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19과 사고 싶은 물건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은 같이 살고 있는 미아, 가이드와 함께 홋카이도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홋카이도의 심한 추위에 대비해서 미아와 함께 장갑을 사러 갔습니다.
0: 그럼 제1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죄송합니다.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3: 手袋はこちらです。
2: これ、あったかそう。 いいですね。これ、いくらですか？
3: 1900円です。
2: カードは使えますか？
3: はい、使え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手袋が欲しいんですが。
0: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대부크로와 こちらです.
0: 장갑은 이쪽이에요.
1: 미아가 어떤 장갑을 보고 말합니다.
2: これ、あったかそう.
0: 이거 따뜻하겠다.
1: 탐이 그 장갑을 끼워봤습니다.
2: いいですね.
0: 좋네요.
2: これ、いくらですか?
0: 이거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1900円です.
0: 1900엔이에요.
1: 탐이 묻습니다.
2: 카드は使えますか?
0: 카드는 쓸 수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はい、使えます.
0: 네, 쓸 수 있어요.
1: 겨울철 홋카이도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가 많은데요. 따뜻한 장갑을 찾게 돼서 다행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2: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0: 이걸 배우면 사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4: 대부크로는
0: 장갑.
4: 欲しいんですが는
0: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고 싶은데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점원에게 사고 싶은 것을 보여달라는 말을 할 때는 원하는 물건에 조사
4: 가를
0: 붙인 뒤에
4: 欲しいんですが
0: 라고 하면 됩니다.
4: 欲しいんですが
0: 는 이 형용사인
4: 欲しい
0: 원하다의 뒤에
4: んですが
0: 가 붙은 것입니다.
4: んですが
0: 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응해 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기능이 있죠.
1: 이 경우에는 대부끄로 장갑 뒤에 가와 호시인데스가를 붙여서 대부끄로가 호시인데스가 장갑을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가 된 거지요.
0: 네.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문장 끝에 억양을 내리면서 약하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4: 欲しいんですが 대부끄로가 欲しいんですが
1: 잘 따라하셨어요?
0: 이어서 가게에서 사고 싶은 것을 말하는 회화 예를 들어보시죠.
5: すみません. 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6: そうですね. 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0: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みません. 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1: 저기요. 홋카이도의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요.
0: 는 저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합니다.
4: 오미야게는
0: 기념품인데요. 여행지에서 뭘 사면 좋을지 모를 때는 이렇게 물으면 가게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6: そうですね. 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1: 그렇군요. 이 과자는 어떻습니까?
4: そうですね。
0: 는잠시생각할때사용합니다。
4: このお菓子。
0: 는이과자。
4: いかがですか?
0: 는상대방에게뭔가를권할때쓰는표현입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すみません。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1: 잘따라하셨어요
0: 그럼다른물건에대해서도연습해볼까요여러분이지금기념품가게에서일본의전통적인보자기를찾고있다고가정해보세요점원에게보자기를사고싶다고말해볼까요보자기는
4: 風呂敷風呂敷
0: 입니다
1: 네그럼따라해보세요
2: すみません風呂敷が欲しいんですが。すみません。風呂敷が欲しいんですが。
0: 이번에는길을걷고있는데갑자기비가온다고생각해보세요우산을사고싶다는것을점원에게말해보실까요우산은
4: 카사카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すみません傘が欲しいんですが。すみません。傘が欲しいんですが。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가게에서돈을지불할때점원에게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카드와使えますか
4: 카드와使えますか
0: 는카드는쓸수있어요라는뜻입니다
4: 카드
0: 는여기에서는신용카드
4: 크레딧카드
0: 를가리키는데요사용하고싶은카드를보이면서
4: このカードは使えますか
0: 라고도할수있습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カードは使えますか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すみません。手袋が欲しいんですが。
3: 手袋はこちらです。
2: これ、あったかそう。いいですね。これ、いくらですか
3: ?1900 円です。
2: カードは使えますか
3: はい、使えます。
8: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신용카드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씨일본에서신용카드사용하시죠
1: 아그럼요많이매일같이사용하죠그런데현금밖에쓸수없는곳도있어서좀놀라기도해요
0: 일본에서도신용카드를사용하거나해서현금을내지않고결제할수있는곳이늘어나고는있는데요지방이나작은가게에서는현금만받는경우도있어요
1: 네외국인여행자에게는꽤불편하죠
0: 그래서최근에는신용카드로결제할수있는곳이늘어나고있고요또신용카드로현금을인출할수있는 ATM 이전국에보급돼있는데요 ATM 은우체국이나편의점안에도있고요외국에서발행한신용카드를쓸수있는경우도많습니다
1: 네그렇지만일본을여행할때는어느정도현금을준비하거나어떤신용카드를쓸수있는지미리알아두면안심할수있겠죠
0: 네